0: 전샤라인다 류청 다치라인을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류청 시리키 신장을 크게 시기름 시키는 부연 전샤라인도 살막 주먹한 돈지 다치라인이 사그레신의 스프릿 마르프터 온데 시키 다치보단 여우로파 스토브리케 의결할라시트럽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다치라인은 그석성은 0991 시기름이 옅다 얕미샷다 얕뒤즈얕미샷되게 텔레폰 끌 마사소라
1: 브리즈 옅다 듯 핫나시 산앗 라디오스톤 프로그램들이 하루 미노 하루 세컨 스즈게 한가라 프로그램들입니다 스즈 이히티아즈도 부처라 우즈마이도 107.4 Qatnash Sanat Radiosi har vaqt siz uchun atroflik mulozamat qiladi.

0: 전샤라인다 류청 다트라인을 세우노도 류청 윤샹 류청 시리키트 신장을 크리간 시그림 시키는 무연 전샤라인도 살막주보간 돈지 다트라인이 성드레신의 스플릿 머리부터 온데 시키 다치보단 여우르파 우스토브리케 의결할라시도록 세우노도 류청 윤샹 다트라인도 그석상은 0991 시그림의 옅다 얕미샷다 얕디즈 телефон 끌음 마사소랑
1: 브리즈 옅다 듯 핫나시 산앗 라디오스톤 프로그라머들이 하루 미눗 하루 세컨 스즈게 함으라 프로그라머들입니다 스즈 이히티아즈도 구출라 우즈마이도 107.4 Qatnash Sanat Radiosi har vaqt siz uchun atroflik mulozamat qiladi.